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4월 16일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도나시는 전력으로 인민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질재해 예방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일 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은 2026년 농촌 위험가옥 개조 사업을 참답게 추진했는데 농촌 곤란 군중들을 정확하게 도와주며 주택 안전 우환을 제거해 민생사업이 실체에 시달되도록 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도나시는 전력으로 인민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질재해 예방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당전 재해 예방 형세를 분석 연구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서 2026년 장마철 지질재해 예방사업을 구체적으로 포치했습니다. 부시장 손효붕이 회의에 참가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회의 연설에서 손효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전시 상하는 지질재해 예방사업을 뚜렷한 위치에 올려놓고 실속있고도 세밀하게 틀어주어야 하는데 재해 예방, 위험 대피, 재해 구조 사상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지질재해 예방사업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땅을 지키는 데는 모두가 책임이 있고 땅을 지키는 책임을 지며 땅을 지키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부문은 예방을 위주로 하고 예방과 관리를 결부하며 각항 사업을 미리 잘하고 원두로부터 관리 통제를 참답게 잘하는 사업 방침을 견지해야 합니다. 미리 포치하고 앞당겨 행동하며 미리 도착하고 빨리 시달하는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지질재해 위험지대, 우환 요소와 관건 지점에 대해서는 그물식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전개해야 합니다. 선전 강습과 훈련을 강화해야 하는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질재해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간부 군중들의 위험 대피 의식을 제고시켜 기층 재해 예방 자아구조 능력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당직 제도를 엄격히 시달해야 하는데 당직 근무 역량을 강화해 순찰 횟수를 늘리고 주요 영도 인솔, 전문인은 직장 당직과 재해 상황을 즉시 보고하는 요구를 참답게 시달해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재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예보와 경보 체계를 완벽하게 건립하고 지질재해 감측, 예보, 경보 능력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손효붕은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질재해 예방을 참답게 잘하는 관건은 영도에 있고 핵심은 책임에 있으며 근본은 시달에 있습니다. 때문에 각 단위는 제일 책임자 책임제를 전면 확실하게 시달하고 맡은 바 직책과 분공에 따라 응급 예안을 완벽하게 건립하고 물자를 충족하게 준비하는 동시에 역량을 충분히 배치해 지질재해 종합 예방 능력을 전면 제고하고 인민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중국건축재료공업지질탐사중심 길림총대사업 일꾼이 회의 참가 인원들을 대상으로 지질재해의 함의와 분류 및 지질재해 예방사업의 중대한 의의 등 내용을 둘러싸고 전문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단연의 도나시는 상급의 결책과 포치를 깊이 있게 관철 시달하고 예방 위주, 적극 진압, 생명지상, 안전제일의 사업 방침을 견결히 집행하며 화재 예방 진압 일괄화를 전면 추진하고 중대 화재 위험을 견결히 예방 해소해 연속 46년간 무중대 삼림 화재를 실현하고 삼림 초원 자원 보호, 생태 안전 수호, 사회 조화 안정 추진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도나시에 끝없이 이어지는 산들 사이로 전망대가 마치 보초병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삼림 방화의 제일 방어선인 정찰원들은 날마다 해마다 림의 산봉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도나시 신립구교 림장의 깊은 림의 속에서 정찰원 류준걸은 한창 숲의 곳곳을 살피며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철탑은 그의 사무실이자 숲을 지키는 눈이기도 합니다. 류준걸처럼 정찰 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총 29명인데 그들은 모두 시야가 확 뚫린 높인 곳에서 숲의 곳곳을 살피며 화재 우환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삼림 관련 위법 행위를 감측하며 무한 반복되고 기나긴 지킴으로 생태 환경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견지해낸 배후에는 하나의 완벽한 삼림 방화 체계가 있습니다. 올 3월 15일 삼림 방화기에 들어선 이래 도나시는 신속하게 일떠나 각항 방화 사업을 전면 포치했는데
상시화적인 선전 교육으로부터 정밀화의 화재 원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면 복사의 감독 검사로부터 엄격한 제도 건설에 이르기까지, 횡적으로는 변두리에 이르고 종적으로는 밑바닥에까지 이르는 삼림 방화 책임 격자와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목전까지 도나 씨는 연속 46년간 무중대 삼림 화재 기록을 실현했습니다. 이 수치는 근 반세기에 달하는 수치인데 이는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대대손손 림업인들이 대를 이어 분투한 결과입니다. 어렵게 이룬 성적은 모든 사업 인원들에 대한 최고의 보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시시각각 삼림 방화는 영원히 계속돼야 하며 한치의 소홀함도 용납할 수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연일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은 2026년 농촌 위험가옥 개조 사업을 참답게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 곤란군중들을 정확하게 도와주며 주택안전위원회를 제거해 민생사업이 실체에 시달되도록 했습니다. 현유진 혁신촌 촌민 박운영의 집은 1985년에 건설돼 이미 4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지나 주택은 이미 형체가 볼품이 없고 지붕의 기와도 대부분이 벗어돼 비 오는 날이면 집에 물이 새고 기둥벽도 여러 곳에 금이 갔으며 목재로 된 가옥 주체도 이미 기움 현상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이 주택은 노인과 가족들이 매일 근심하는 걱정거리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수를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은 관련 정황을 료해한 후 촌 당지부와 촌민위원회와 연합해 방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기구의 감증을 거쳐 박운영의 주택은 D급 위험가옥으로 판정받아 2026년 위험가옥 개조 조건에 부합됐습니다. 가족들의 동의를 거친 후 주택을 개조 목록에 포함시키고 1호 1책 제도에 따라 철거 재건축 방안을 제정했으며 심사 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녹색 통로를 열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공 대오를 파견해 노인의 주택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줬습니다. 농촌 주택 안전 장벽을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 시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은 2025년 연말 전시 농촌 주택에 대해 그물식 동태 조사를 전개하고 중점으로 6가지 류형의 곤란 군체에 초점을 맞춰 한 호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전문기구의 감증을 거쳐 총 C급 위험가옥 1채, D급 위험가옥 9채를 감증하고 전부 2026년 개조 임무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연일시 주택 및 도시농촌국은 정밀화 관리를 수단으로 도시구역 녹화, 화훼 심기 작업을 전면

가동했는데 공원 광장, 교통 절점, 거리 골목 등 곳곳에 알심들여 계절에 맞는 꽃들을 심어 도시 면모와 질을 동시에 제고시키고 거리 곳곳마다의 풍경이 있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초여름에 들어선 도나 곳곳은 푸르름이 무르익고 꽃들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화 미화 재고 사업은 도시 인구가 밀집되고 경관 전시성이 강한 핵심 구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데 북산공원, 남호공원, 고속철도역 및 역전압 미니공원 등 30곳의 관건 지점과 주차간 도로 녹화 절점에 대해 집중 경관 승급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초여름의 계절 특점과 결부해 알심들여 해당화, 나팔꽃, 네잎클로버, 말라카이트, 자콩 등 색채가 풍부하고 꽃 주기가 비교적 긴 제철 꽃들을 선택해 부동한 장소의 공간 특점에 따라 과학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집단식 재배와 단계식 조경의 방식을 통해 루게로 각종 생화 20만 그루를 심고 원효의 녹화 경관에 대해서도 보식을 진행해 녹색 배경이 층차가 분명하고 색채가 선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화훼 재배는 전시 상시화 도시 녹화 질 제고 정밀화 관리 보호의 중요한 조치인데 도시 녹화 경관의 층차를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거리 경관의 단점을 보완했으며 도시 녹화의 전반 질감을 전방위적으로 제고했습니다. 다음 단계 시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은 계속 도시녹화 보호와 경관 제고 각항 사업을 실속 있게 들여주고 사계절 모두 풍경이 있고 살기 좋은 도시 생태 환경을 깊이 있게 조성해줘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아름다운 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생활에 대한 행복감과 획득감을 부단히 제고하게 됩니다. 도나뉴스 마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 骨健身强，唱步护航，幸福敦化华康十人健康馆公益行动开启，40至65岁中老年人免费骨骼健康筛查，限额600名，则邀抽取20名骨骼养护体验官，免费尊享3个月骨骼养护，快来报名！报名时间5月15日至6月15日，地址：敦化大剧院斜对面，咨询电话。 1534225561305312121。